거 오이기 싹밥부터 문자 주스쿠 멀리하면 되는 대지 우스쿠 밥만 들렸네 어려워 보인 밤에 싸움 앞에 런던 블로우 안시는 범벅락 감보차 We don't get to fit in We're not no friends I'm just so not ready